0: 사실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과거에 지금의 거리가 다른 과거에 대해서 이제 미래를 바라자는
1: Thank you.

0: 사람까지 환영을 위한 어리가다고 전체를 나보다 있어서 아무리 바람이 서울마다 아마 인생을 지내며 말씀해도 정확히 잘 모르더라고 주지가 있겠지 아마 이제 먹었는데 뜻있는 말에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거나
1: 선생님 잠깐 얘기해

0: 같은 사람은 세리 국민도 믿기 진짜 오니 부부가 아이 안 주니 무한한 고기를 해서 거대하러 먹이자 사업을 뽑으러 샀어. 무지하는 그라니로 죽다 얻어 뭐야 꿈쩍이 안에 있는 거 아니? 너부터 사업을 뽑기 왔더니
1: 어이 뭔 무슨지 사업을 뽑고 이걸 갖고 왔어. 너 대표에서 다니고 나갔어. 물러가니 숲도 아니고 지금 딱딱해로 눈 아래로 맞을 숲에 말이 도산도 펄쳐 버리자 미스리 얻는 말이오.
0: 아니 사업을 뽑고 이걸 했더니가 얼굴이 들썩하다니 나스코를 그다음에 집중하다 소재 분이 원하는 미스리 얻는 거야.
1: 얻는 거야니 미스터 거물이들 물론 본인의 가족과 이런 논의하면 미사를 서울 가고 속에 말고 해. 너 나를 또 얻는 말이오.
0: 오, 사